0: 지금 올라와하면 일대 이게.
1: 연승이야.
0: 이거 그 올라 연승이야. 나 하니 살 플라벤이나 못 갈 때 엄마에. 에?
1: 야 아마리 말 거야.
0: 야세. 야세. 그러면 하니 살 때 왜 못 가러 와 일대 솔랭가스.
1: 연승이야.
0: 야나 고백 원래 예수 믿을 때 고했다 했지. 아, 근데 내게.